0: 이미라디오쿠
1: 못간 이미라디오쿠
0: 못간 이미라디오쿠
1: 이게 나무 거기 두세
0: 나무 향기 동이가라디오쿠
1: 아아아아 kenapa kalian berkelahi?
0: 이미미 dia rebut radioku. Aku kan mau dengerin radio C.
1: Ah, radio C. Mendingan radio P. Kalian kuno, itu radio yang kurang aci.